0: 빨리 떠. 레이보이 저스트 사다 범주. What is the girlfriend?
1: To be honest, you know, 타바이 미르 포일로 러브 나 운사게 바니 언티맨 파이널 러브 타바이 네요.